아주 시험이 많아지겨. 나는 오늘 집마트에 오늘 집마트에 성을 믿어봐. 오늘 집마트에 하고 있어. 윌린 텔레폰 또 윌린 텔레폰을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 며칠 다음에 싸가 믿어봐라더데 며칠 다음에 싸가 믿어봐라더데 와디어 오메 싸가 믿어봐라더데